0: 하는 거다.
1: 고마시군. 넘어 넘어.
2: 어이 어이 거야.
3: 어이
2: 어이 거야. 사기라 니그라 모두 거야.
0: 우리 쇼 잠깐.
2: 사기라 니그라.
1: 자기돈이
2: 그래
0: 어때 거야? 미시
2: 미시. 아 미시. 아이고
4: 아이고 아이고. 하오 먼저
2: 다. 미시
4: 미시. 하오 니들 당자. 아 니들 당자.
0: 아 니들 당자.
2: 多俩人，这活不能干。多了还不好，越多越好啊！咱俩呀，一人俩，人多了弄不好有出事儿。这样，今天算了，哎，赶紧弄菜。
0: 江叔，哎，
2: 赶紧弄菜，快！
0: 对不住，来，卤牛肉刚切好，花生米，用。
2: 喂，啥叫做啥？苦力的，还贵。
0: 哦。
2: 好。